시가 구스고와 니사 시부 베구만다 니치 시부그 베구만다 아무니에 리수르 주흐 무관관 주니고 하루 누데 루니에 마와벨루 무관만나로 갈래

0: 마 아지수데 마그아니 히 라고로 이지 아리소니 유다와다 아시데니 라고아비 이즈데가마 히 라고로 이지 뇌토니 니스 초코 디아티니 과주 뇌토니 니스 초코 스니하 사즈티니 과치 뉴 라고와다소 주체미 부티하 유나무 과냐 이미마과 따와비 유나스 내과 더그 우자 샤자마 주체 우자소 푸 따그로디라소 후보소 의자 샤자소 미만의 티와디다스 당아 사 아미에츠 관예 따그 니가 베츠 츠취 아지좌로시 츠도 예시 후티아 미지도 예나 이차차도 벨로시 초시종아 티시 자비 의자 의미만의 나바 초코마 에스응마 베마 좌증아 자세 아지에 초세만의 티자과 티와로시 자비 리 푸 아미에라그 의자 이프 태고로마 데마소아 푸 이메 베글로마 티아프과 츠마푸 의자 우자소 티유니에 의자 티시마과 티마데디 라그 티마마데니에 아크메니에 티동와 패디 라그 의자 이프마니에 유나스니 이슈토우글라마로지아 쏘아 니 푸마니에 아리 유자 푸 라그마니에 자흐치과 의자 우자마과 쏘티도 푸종아 푸 쏘티도마니에 의자 우자드 아과치치지도 타티자과지도 자흐치 의자 우자마과 지도 사시종아 푸 라그마니에 이지 아링아마데 쏘스 티에미더니이프태고로시마데다스지당아티시마니에의자우자德阿瓜吉吃最多우자소니에유사福贝罗什最多瓜伊罗瓜丘伊是勒巴扎贝玛瓜有咋瓜达有咋瓜尼森奈啊의자阿米乌德卡迪扎의자阿米乌德瓜最近啊你是提示卡迪扎瓜最多우자소니에卡迪扎阿罗什의자阿米乌咋德伊片马德加纳瓜丘迪斯有咋瓜达啊在의자우德瓜最近啊 사시티시자흐치의자의미부자마과最多우자소니유사福贝罗什의자우德瓜有咋瓜达有咋瓜尼有咋瓜达罗什자흐치의자의미부德유나森阿罗什有咋德瓜最近啊자흐치의자우德瓜有咋斯最近啊萨阿里最马伊兹提拉祖提尤马尼提尼奈瓜자흐치瓜拉格多提什马尼提花的有咋瓜达 拉祖提乌涅哈巴提马奈瓜，俄扎提什代迪，加和吃瓜拉格多，女花有咋瓦达？女多尼女是九口奈瓜，阿里提尤里俄扎提什奈啊，加和吃拉格罗什，我花有咋瓦达？阿里提什有咋我玛里提德阿爽啊？女俄扎乌扎苏涅，富拉格罗什俄扎斯瓦干奈，伊普泰格罗什英我玛瓜比，沙区提取丝瓜椒俄扎伊普本，加那年伊兹切耍斯尼。
1: 政府呢，打过老师，加和吃瓜，衣服提过了吗呢？提过啊，当啊。啥？加和吃瓜，衣服提过了吗呢？没得的了呢，没得个。阿里天日瓜里，个只吗呢？奶奶十只瓜椒，没去吃日只瓜吃啊。衣服提过了吗呢？过天日吃日只，没得瓜就吃啊。小宝贝，我夸老师只加一只，来试试你手呢。云南三三五天，微信公众号，你要多呢，你是巧克，我咋一路瓜就一十五六八咋么瓜，收啊当啊。
2: 哪里路是木瓜醋酒店？哪里马得是街店？有你米色瓜子拉瓜，有你米色瓜木拉瓜。就拍起那部，俺就说花花的路。我念哪里嘛啊？你木瓜福芒芝麻瓜念，俺就说的该吃什么瓜的比福芒公啊。我你说念我呗？哪里嘛念木瓜色瓜酒？我得你马啥啥啦？打的比外国人生我。
3: 我阿里提德，阿里提木瓜捏的木瓜，我农忙捏抓木瓜酒，我话的你妈啥啥的打字，嘎嘎吃吃的打字。

시가 구스거와 니사 시부 베구만다 니치 시부그 베구만다 아무니 리수르 주흐 무관관 주니 고할루 누데 루니에 마와벨루 무관만나로갈래

그 누가가 니마 류 무파 간에 지문베 초부 사츠코마 부 이잉와 쇼가베리 사츠코나 마쇼마 아무니 지투 아미벨로 무과만 로칼레

이 어가베 고스쿨루야코 즈카달레 무리 어가베티토 구보티다갈레 어테가툴레 오프가 다쇼케할라오 딜레 차이시 시무시 우타 고스쿨루야코 마

0: 모지비까먹고가까치다히야하랭리코타타가마햄쇼비마비부위어코나하니야마리쇼비부
1: Come on everybody listen
0: Come on everybody Hey 라후야후 Hello man 나흐디기에들래리코나하니버얀치포리코나비어야고갈로로갈래노리코나초잡퓨요흐얀티기에들래어스스디도라게힐리코나하니야리

0: 이순이 유하로 주괴수 주치 리유마데 추후그와 아무냐 제소대 이모미마 지세모모 조망아 와하니스 군이모노타 유나생위수진예 차회 지도마 쿠즈크스 중수지 시지비니 산시 창지시 치연시 메프로두대과 와스 보이로 시부대스모 아크프니 구마크 튀하마데 지지모모 비소크 기세과 이미모미 비스니나비 이지리 인제지 인제 아마데스모 아크프니 구마크 튀하마데 지지모모비 소제크 기세과 이미모미마 비스니나비 이지리즈마데스모 이무아비 날시 튀라후니에 지와 조니 쥐구마 사자니에 소시 타라후 고네후미 문제 테니스아로 조라미마 이지리즈냥아 四位书记瓦尼年自读的瓜是个瓦瓦哈尼次过年的瓦中国云南CB云南乃州老街血挂叠变色四位书记年一苦路就要摸来葫芦干是秋都地多自来葫芦自得马昆米瓜一个瓦一瓦年提秋杂币生瓦马瓜水中米马一不一吉里子瓦大来乎你从原面和提地藏阿玛吉古马一大马摸里子云南三位书记瓦尼 原来来州省委书记李密印老街省委书记杨国辉宣贯省委书记侯阿林迭边省委书记曾经有年妈咪抓过我说了蛤蟆舅舅啊第一张一塔摩哈年路摩都结果路皮过路多路摩都嘛一时一百里哇第二年过前年我蛤蟆舅舅啊路多路二十个米过度摩都嘛帕帕提托提多嘛路一次提多年一次立马抓里
1: 罗比瓜是米罗兹一米一十几公哈米嘛，熊连咋比一吉里哇？听上一塔，是南河撇河的什么干虾米的年？你多年二次出库，每天每吃多过亚木晓得嘛？别不个事，一咋比你瓜是我妈妈年年比一吉里子年啊？第三瓜天猫瓜比，每天每吃古马的什么？阿克亚木晓得，求得得多啦，哈做做亚木晓得，第一次过得得多啦。
0: 你你要么晓得嘛，是吃里头得多了哇。地瓜嘛就穷哈瓜就咸哈瓜吃嘛你。每天没吃，俺的玉米嘛一整啊。地瓜跟你一多个过啥子啊是你？每天没吃，多个嘛你。云南那个那小么瓜，俺的很多食物落去哇。我哈你吃过你，瑞丽瓜就你没来瓜吃了，免了么多结果，真哈瓜就没来提托嘛想多的是不少年过哇。地瓜瓜吃。 沧源县、西蒙县呢，各瓜棉路摩都结果嘛，绝路是很泥嘛，乐观的哇。瑞丽瓜就毛脸瓜吃了，棉路摩都结果嘛，真看瓜就呢毛脸瓜提土嘛，我都得嘛那，真看县，爱子头卡也可以一瓜走。瑞丽结果交瓜呢，林三十真看县，格马县、沧源县、富安市、南沙县、西蒙县毛脸县瓜吃啊。
1: 一门的瓜，某两些拉了卡也可以一瓜吃啊。是的嘛，也讲了的，你喊你石头是干的着。你像你本阿吉他，已经嘛，你就讲啊。普多格嘛年三汉瓜吃三盘吃中啊。俺是说阿罗，俺咱妈瓜就丢某年。你多年二次瓜过，饭瓜五阿罗咖啡一米一的瓜就，提示个提示一米某米一副玻璃嘛天赋的瓜，是一次过富很足的。你多年二次出过天涯瓜就三瓜吃。
0: 是吗？海瓜、罗皮瓜、千年瓜、蛤蟆、蕨蕨、咖啡、五毒瓜嘛，一副嘛，第三、第五门牌，搿得做哩。待过俄罗斯白罗瓜、虾米木、刺果的瓜，五瓜的瓜。听上一趟，宝山十年咖啡一米，吉祥米最叫嘛蕨蕨。说俺一趟，普花米得下水。二零年，一米木米定五一，一米的竹子，森林教授度假，科技森林米瓜，复杂十杂白罗是，我是的什么？
1: 过节瓜皮一次二次提子嘛，都将我一个是咖啡、虾米的、腐花米的不得，你过的是最多的是。第二年和我下他托提的是年啊。二十多不数年，拐家能月就挂住一朵提的家伙的哇。目前还不礼貌过，拐的嘛只挂小二年他，家务我的嘛，你们里头三千瓦是干的做的是，天赋年瓜你次我付出不的哇。二十多不数年，家伙年。
0: 神州二次天好，初二过渡，差不多年。一过年时嘛，乖乖拉拉个事，我哈三十年他比一年是被接过吃的哇。中国中央不但是无拿你来胡说，胡昭明年我哈二次过年他提的办啊。中国中央总书记，外交主席习近平的库拉马瓜比，那我认个他中国中央总书记。
1: 外江苏西

시가 구스고와 니사 시부 베구만다 니치 시부그 베구만다 아무니 리수르 주흐 무관관 주니 고할루 누데 루니에 마와벨루 무관만나로 갈래